0: 敌人的防线就会全线崩溃。彭总，我同意你的判断。但是我提醒大家，我军只有一次机会。如果战役进程迟滞或者反复较大，消耗掉仅有的物资储备，麻烦就大了。临津江以北是平原地带，我们没有地形优势，无险可守。弹粮不济，我们没有办法抗击敌人的反攻啊。
1: 彭总，因此战局有可能会被扭转。彭总，这一战的关键就是我们的先头主攻部队啊，应该立刻攻破临津江天险，插入敌军的纵深，让他们没有机会反击。
2: 彭总，你打算用哪支部队打头孢？
3: 你说的是1160吗？可以吗？太可以了！太好了！
4: 彭总，这个事一定行。
5: 老韩，同意不？
3: 行。
4: 哎，接着。老毛呢？ 이 집은 아주 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.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지원군
6: 동무, 수고하셨어요. 너무 고마워. 별 말씀을요, 어머니. 맨날 중요한테 물도 주고, 먹을 것도 주고, 빨래도 해주시고, 저희가 죄송하죠. 감사합니다.
4: 참 좋은 총각이네. 딸 있으면 총각한테 시집 보내야겠어. 이따가 너 만들어줄게. 감사합니다.
7: 부대장,
4: 준비
7: 신고!
4: 어머니, 죄송해요.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집이 튼튼하니까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. 가겠습니다.
8: 不是休整2个月吗? 怎么又紧急集合?
7: 废话!
6: 지원군 동무, 동무고 가요!
4: 어머니,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 다시 먹을게요.
9: 突破三八线，哪怕跨过去一步，也是胜利。所以啊，这第一战至关重要。彭总点将39军116师来突破临津江，你觉得怎么样？116师可是号称猛打猛冲猛追的三猛部队啊！入朝以来，他的表现同样可圈可点。云山击败美7师。
7: 第二次战役又打垮了美第25师，硬碰硬，连克美军2大主力，当之无愧的王牌师。荣臻同志，命令东北军区务必尽最大努力，用最快的速度补给前线，粮草弹药，不惜一切代价运到朝鲜。
9: 好的，主席。